이제 Hell Kitchen 트레일러 티어 썼나가 있지. 들어가 타이스트 이거 자 타이거네 자 이런데 타이스트 이거 그때 우리 이제 대도 지금 군대 생각했어요. 그 자디야 Doug Kershaw 디기 디기 로라 나가 있지.

네, 제가 그리고 뒤에 커인다 사이 때 그러니까 연락이 돼 트림이나 대기래 돼 근데 별다게 뒤 근데 니서던데 실 그냥 컬러다 근데 그때 이제 근데 지금은 어떤 타이다고 휠이 이제 뒤에 또 이제 그저 근데 그게 그냥 그냥 타이지 그 뒤에 연락이 된 날에 이제 그때 날에 되었던 몇 때나 근데 상태를 커요기 근데 이제가 또또 뒤에서 연락이 된 날에 이제 그 최근에 그니까 사이 지금 누구나 이제 깬다 몇 때나 근데 또 뒤돈을 크게 내지 근데 그 자우생카 또 기라이 생겼다 어제서 그만 최규자 근데 정말 기지 때나 근데 크게 내지가 생긴 생긴 영역이 조금 이제 뒤돈을 그시 그몇 때나 던디야 차 근데 그놈이 아 근데 생기 흘린다 알라 산테 여기 와라 카이 에드먼튼 거 생기 로던데 에드먼튼이 지때나 미가 시 근데 그 인슈 근데 던디야 지몇 때나 근데 当地啊，这大家看，看你说，看你家里上当地那些那个的，那里在看你，看你说，你说那个地个地，而且看你家里可是地可真，那个最开始我在我的 June 24给上个家上面的，而且看你家里可真，他还上个回来看的那些，但是看你看我今天那些 Transportation Safety Board 看到这个看你那个的上的这个家里。그날이 대기차 가지고 게차 가지고 게디 이제 두고 차라리 때문에 때문에 가지고 여기 오늘 그 애드먼 텐지 게임에 타고 차상이 나 이제 카타니 차기에 상이 이 키우 차에 상이 그 애드먼 텐에 차기 디기 이디 때문에 다시 가지고 게 사람 걸린다 트랜스포테이션 세이프티 보드지 캔다고지 이 리지널 매니저 이 리진 거 이거 데 컨디 세븐데 선데 이제 존 리에 테티론데 에 티카티 다시 컨디 던디 그게 타 컨디 이제 베테네 컨디 여기 어 컨디 가이스 던디 이제 위치 컨디 그 쉐벨 겐다가 그 다시 타고 올때 그치 컨디 그 켜지 어쩌나 다시 컨디가 타 메토라 선데 디 Rikdi katiya ji tasi dhagwi o khandi gaya ta ji ta jinda sa ta ta ta ta o tsegu ta ta la ta ken ta ne zin ta diya gyu cha khandi kyu zin shuwa li son zi ni da ke ti. Kutsa jo samayi kyu na ji di ta kwa in de son di klin chon kyu kata mi la sen bachu kong kyu kutsa diya ji ten sen khandi ji kyu di ji la Zach Lafferty, j'ai senti chikura, on a senti mes gars, des gens, dry bones, et que les gars, ils cassent et ils conduisent, ils sont, ils le font, dès la messagerie, ils conduisent, ils sont, ils sont, ils sont, ils sont, ils sont, ils sont, ils sont, ils sont, ils sont, ils sont, ils sont, ils sont, ils sont, ils sont, ils sont, ils sont, ils sont, ils sont, ils sont, ils sont, ils sont, ils sont, ils sont, ils sont, ils sont, ils sont, ils sont, ils sont, ils sont, ils sont, 산티 쟁고 쟁 산다레 티타이 그쳐 거리게 뛰었는데 이때 산티 에네테 그 신장 티건디 이제 듀얼스 건디가 산 건디에 산 그 노테 다시야를 좀 타고 쳐 거리게 뛰던데 에비던스 건디 탄데 데데 티건디 듀얼스 산지 탄디 이제 세컨 디그리 머저가 잭 라프리 메신장 티건디 탄디 되게 그 건디게 뛰어 Tāi kūt tē tē tē kāyū chāla i rī lāpūrī gu tēng i rī dry bōn shū sāng tē tēne sāng tē kū hē rī rīgit nī kāndī ā rī ākē rā sī kē tē rā sāw kē tē kāndī tē kā kē tē kāndī ā rī kāndī tē ngā sā kāyū chāla sāng tē kā kū tē ngā kū rā rī lāpūrī bē sāl pōng tē ngā kāndī ā rī sāng rī kāyū chāla sāw tā sāng rī kū tē dry bōn sā tē rī Je kena tlao zan san yi tan hong ten be fon ke yao ni zan kong diya san kashu shena sakan a te kong diya zi kashu le ka ge zi kyo san yi zak baon e zi dry bones ka di kong di kwa li tan behu le zi san ka di la zi zak baon lan beha zi ga ni kan di kong di wala zi misku sen zan ti te gu cha kong di kwa la zi san zi jiro zi tan di zi sen zan yi ti a ge di kong di wala zi Tasi sleshu ya tenami ji zak lafu ji kitarin di ten kitarin di uti kati shula ji Tasi ndal ki ji gusin jan tiya la gusin jan tiya tu jibon tasa ki tili di Sleta ji chikyu sleshu ya sambe lage tele slong kandu ya ji Tasi kandu shu ya ki ji gagana thala ya me ya tele uti ki ji gagana thala ki